0: 저 좀 할까? 저 지금 뜬금 예시가. 아직 계속 저기 사귀. 어, 산다 사귀고 지금 뜬금 예시가. 어.
1: 잔시 될래?
0: 안녕하세요.
2: 마른 가죠?
1: 不 喝。
2: 不喝拉倒，谁叫大哥？其实我们。